0: 예, 전해 대상이 좋겠죠. 건강한 상황을 기대해서.
1: 에이, 글쎄.
2: 에이, 나비.
0: 네.
2: Can you say you want for a walk-in?
0: Okay.